0: 에야야라이
1: 그래. 마에발 다시 와자면서.
0: 너너 봐. 다시 엄마 에 되네. 알았어. 너 봐. 다시 엄마 에베서. 나오면 디보 에시오 카라. 엄마 보죠. 에시 카라소 외우. 에시 카라. 너 에시 카라소 외우 엄마 보죠. 에 오라시오 카르데. 엘이 엘이 에우 카라. 엘이 에우 카라 마냐 미. 에 이마오 마리오 니아 그라. 로 발리베랄. 빨리 어 빨리 해라 제라 이 언니인데 과 그거 봐 이네 하자 이거 뭐 이거 루토 과라 마리오 니 왜냐 뭐야 배 온다 이 버리라 오라시오 카르데라 이 반디도 과 하나 에시 카라 에시 카라 소 뭐 배 오라시오 카르데라 왜냐 뭐 해 마비오 와 과라 오라시오 카르데라 누나 마마야 오라시오 카르데라 이루아르도 카르데라 오라시오 카르데라 에시 카라 소 뭐
2: Es violar PUCBA. ¿Eh?